0: 多啲啊！
1: 炎热嘅天气嘅消暑大法咧，我都有好多，例如系开冷气啦、开窗啦、开风扇啦，仲有就系听歌啦。听住呢首飘雪，睇下会唔会觉得凉快少少？